쓰노와진 별. 내 우주에 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잖아 예 호주니까.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.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.